버릴 칸 Fuller Contact 대케 엘리사 지나의 방 우디탄 나라에 낼 건데 우디탄 나라에 방 엘리샤 지나의 Full Or Contact